있죠. 사람에게 복 있잖아요. 조식가워요. 조식가대워요. 원유 알시죠. 원유가게 알시죠. 간디쳐 갔네. 간디쳐 나갔네. 하소이 늘어나갔네. 내다